0: 오케이, 이렇게 해서
1: 너무 너무 좋아하죠.
2: 네, 있어 봤을 때
3: Obrigada,
0: Vicky. Até daqui a pouco. Peraí.